0: KBS.
1: 라이트 히어 온 서바 VFM 익스피리언스 버라이어티.
2: 서바 VFM 익스피리언스 버라이어티. Good afternoon. Happy Friday everyone. And yes, it's a wet Friday afternoon here in KK. So yeah, don't get wet. Get your